ランジオ 타이소 야르비스 우리 꾸미가라 우리 상이디 디트라그 시노비노 운동가라 하이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디도 아스코노 운동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후토지고도 쿠르가시디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근데 꼬마 왔습니다.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남보게르모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아스코 요고사 한바가띠 무니코노 운도 요고사프띠 나나미 의사 디타라그 고 로그 스즈 하즈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요고 사망이르 운도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카와르 방쿠네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미시타샤 코마띠 야키브 한즈미코 치게디 상칼 오고시띠 우시로사 소리기띠 시즈 하즈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가란다 꾼 엔지르 운도 이즈 느 산스 이타라구 시즈 하즈 이즈 느 산스 고 로그 아스코 모도시티 티도 아스코노 운도 기츠그망이디 노바시티 망이디 오로스비 고 로그 시즈 하즈 이즈 네 산스 고 로그 아스코 용고사 한바기데 나마미스타사프티그 코마띠 쇼멘데 무네 소라 히르베 한타이모 카와르 방코네 르베스 이즈 네 산스 고 로그 가란다 꼬마와스미스 이즈 산스 고 시즈 하즈 이즈 산스 고 로그 아스코모도시티 하늘르비스 엑스 네 산스 아인디 스보미디 엑스 네 산스 고 로그 딘도 아스코노 운도 엑스 네 산스 고 로그 스즈 하즈 엑스 네 산스 고 로그 深呼吸 디타라그 이득에 이기시디 하그비시 시즈 하즈 이츠 네 삼시 오타타비 포인데 와르다 한데 쿄모 이즈니즈 키파르비